트라마간 트레 만딘 켈레만 살리 인동리에 트라마간 실레마 본양이 지기야면 얄까 알얄 장토라 레니 파시알리 알리소나 잡아테지레 트라마간 실레